0: 이 줄이 빠른 게.
1: 아유! 민나지! 민디야! 얘들게!
0: 야가 줄 대단하리야. 따라 마.
2: 나 딸딸이들도 군중. 아리.
1: 얘 얘를 건너 올래.
0: 이 줄이 오늘 계속 가이 올라다네.
1: 민디야. 민디야, 나 야리 옆에 야리 일치대. 어? 말벌기, 말벌기. 아, 유나 또 뽑으니대. 뽑으니대.
0: 이슈리, 이슈리, 이슈리. 아미니아르, 아미니아르. 니가 일치대 마니션 가리아들. 헤이, 마니션 가리아들 소네. 아미니아르, 아미니아르네.
1: 아프리나, 아 됐나?